0: 옳지. 비스무 레디.
1: 아, 그걸
0: 룰.
1: 룰. 오나, 오나. 디타, 디타.
0: 에카헤. 에타, 에오, 에세, 치키스. 이키, 지스, 데나, 델라쿠.
2: 바이, 알겠습니다.
0: 아우레야, 라고 내셨어.
3: 에스타트 바세타, 로스앤젤레스, 에타, 스윗, 탈리아킨 중고게아.
1: 에스웨앗.
3: 에스웨앗, 오리다. 토리토, 게상고, 루켄, 베셀라. Jarkore, hola, bizkarroi, horrokerioak antalde batekin, aurten apirilean atatako disko batekin, barkatu, eta oso dantzagarria dan disko batekin, esan berra dau, nahi gustatu zait. Amaika bestiek hartze ditu, nik bigarrena aukeratu dut, izen aula Noise is the Solution, alegia zarata da bide bakarra, gutxi gora bera.
1: Oida, oida.
3: Eta hoxe, beste gabe, suite taldiakin jarraituko dugu, eta seguruna gaur gabean jarraikoetan azkenengo abestia izangoa. Ba!
1: Vengas!